마음에 아우러 메워. 원해 케카완이나 야수아 메다와스 아 사와지민과 아우라디만 시아워디야 카니타 베라소티 마자마 모이모 메시아데시 마자비야 지